0: 알아요. 거기서 해설메뉴.
1: 아키 에스타모스 엔 에스테 디아 미에르콜리스. 오이가, 시 에스 미에르콜리스 베르단. 에스 케 안다모스 페르디도스 이 안다모스 이니시안도 엘 메스 데 julio. Nada más no salgan con que Julio sorpréndeme. Bueno, con que nos sorprenda bien, la selección mexicana anda muy bien, todos emocionados. Vamos a jugar este domingo, 7 de la tarde, y veremos cómo avanza. O sea,